3명 아웃까지. 박수 보내주세요. 미안한 계절한테 야리 깡타르, 야리 깡타르. 박수 사 사미 부르니까 사미 부르니까 사미 부르니까.